0: 我是真的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
1: 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
0: 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뜻거야아따
2: 뜻거야
0: 아따뜻거야아좀섰대나가고좀섰대
3: 너비는
0: 双대요더워바로가고지금살간데야가고지금태머드쪼르기차야치도가고대아이아이대신대신예쁘죠쪼야다리가늑쇼들고
4: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太阳纹、月亮纹、草叶纹，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马印所在，便是家园所在。
1: 가시오타사도같이다
0: 포사저로버
1: 쳐버한노들시나
0: 아
1: 살다오늘누구로죠
0: 하고저버슬지한살던지
5: 태우다밤바예쁘노어디야고태우가마고오른쪽에요
1: 나시오리일지
5: 나시오리일밤바
1: 다음으로오지
5: 이라이라지나시오리일지태우가마고태우야고하들
1: 얼굴지나
0: 얼굴추추다아여우추추다내가라고했어